자야 진타 플라이빗 예? 오케이 라이덴 selamat malam 라이덴 terima kasih 라이언 102 9.9 MHz Siti Amina di Putrajaya kawan saya macam mana kawan saya okey ke